0: Te preguntan, responde. Yo escucho Exa FM 102.1. Ponte Exa.
1: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